0: iHeart Radio and TikTok Live Premiere de Lucer FM.
1: En exclusiva por Match.
0: Mass Pop.
1: Conéctate.
0: Match.
2: Wow. Oh. Oh. Woo. Give it up for Lucer FM.
3: Aplausos para Les Seraphim. Continuamos en nuestro iHeartRadio y TikTok Live Premiere con Les Seraphim.
2: Sisterhood you've built is another key theme of Pure Flow Part 1. Because you guys are sisters at this point, like real family.
3: ¿Creen que su hermandad haya sido clave para este nuevo álbum Pure Flow Parte 1?
4: 유대감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까요?
5: 실제로 이번 Pure Flow Part 1 앨범에 멤버들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곡들도 되게 많고 저도 실제로 막 작사에 참여하면서 멤버들 간의 관계와 우리의 우정을 다시 되돌아보고 생각하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
4: I would say definitely a key theme of part one, a Pure Flow part one, is the relationship between our members and having participated in
3: definitively,
4: the lyrics for the songs,
3: y también.